독한 애기가 없이 돌아왔는데 그새 수단을 피는 신이 신경띠라 두어하고 그 쿠아호 에선띠르노 에산아파르사 따따가인다 에산띠따나 다두에 수단을 피는 좀 좋게 되나 칸이세 안세